우란 앱 기코에라 이 치 그리고 이제 가구라 가면 공수기사 말하히 치게 어버카 마구리 바바라 크세이 이 사차 어라기 고하구리바 아이 고하구리라니 깨달아 디사 참이 하베츠기 트립가 구리바 그라 카바후에 싱앗 마라 이호이 케마 이 동안 지나도니 시작 케마티 시즌 지나 오아로 티케로 참 이 가라간 가고 간간 지가 시즌 안티코나 하라 능나구라 하오 이 사츠츠케 옴시츠카 응 오라 아 무시츠카 네시잔 아 미바요 오쿠친 시크네라 우아 카비 까남스딘 까로마스나 틴 까로 가고 가디 소셜 미디어 구치 혼가스네 예시신 소아나 도 하아 니크네 참 무세인 이 디차스쿠 사이레 응랍기라 하 아간 우세 안사츠 와드 마하베츠케 구린딩 안스나츠케 시즌 스티스나 우아 스팅기라고에 응랍에게 가가슨 우신나 쿱티나 씹가 카바 트레이닝게 마에 치 카바니 까우 네디니 디디레 네우디 디레 디디레 디라미 치게 나이 안 안쿱 나바 씹가 가칭 치카르카라 가카르카라 가디스나라미 거우 친기라 하세이반 네네 크브나라 고 영화 튕긴 생 무친 내가 고용한 가 말에 시트가 어떻게 조작스자니 팀 레이팅 안세 혼안이 디세 그거 친다 하세 이스타디다 미리 아디기라 클로즈는 후게 아라 케마 치게라 콘디 콘와디 에이겨라가 생으르게 안가베 인스 그레 꼼시바 치르게 컵컵 갑스나 가루아 치딩만이라 와로 나콘 기라미 니코다게니 앙고나 카나 바이두마 하 드마스코 콘와드 마하 다이게 하스킹 우다사 아글람사 후라게 앙왕 에람데 디군다 코나미 바이 친제 니코나 바이드만 안에사 혼라 꼼시바 가에헤 오베하 아이탐스 치 노호바다니 미스카오 아무상 아로디게 도그로 나이 아구메 파바 호스네지고 나이사 이 티게 나디소 마시고 나가 하 디라기는 마사도 코티니 미스카 이요 아 신나바 민간 와 이 나베로 구디니 에람사 마세 이소 앞나스 게임 네사 호갸다 케마 티 과고스케 과사 니토아이 과디데 디드라 미세 이소 앞 이스케 네사 그다 고레 과스 과트 그나 마린다미 이 과스 과트 그나 마린다미 디라 미소 앞나 게 오조조 나바우 톱나 카이고 앞게 디라네 과스 이스나 미바 티 Nobody me is escaped not as Helga Gavis, not a Missy Latinki, Kaya Uha Mons, a Vieri Gioraga said, Kay, I, Kay, I gave Vieri, Tige, Madira, Tosen, Tige, Emilia Bolles, not a Missy Latinjo, Kay, Silatinjo, Kay, Dirane, Cos, Iraha, Missy, Swap, Iskin, yes, a tea, Idaga Gosu, Abna Snake, Noba Usibo, Bizans, not a mean, I'm Gassin, the Wagwas, Kepere, very chillist in them, the Banghanda Besahorami, Kaira Jogori, Tia, Usi Julia, again, Gostin, Gankwas, Gankwas, the Academia, Bahurami, Hololos, this does him, I'm same. And as Elna Damasistin, Kaida, Gwaske, Dramiti, Pacab, Tinje, Gankwas, Gankwas, Dira, the test Aromara, Missy game, coins of David King, Kabuka. Singesira singi kayam erosna diraha misei erosna lagi kayam dira miti kapa oscarises singe ochwarango sa hugo kaisko dira negwas iraha misei game Nobody got goes up last Naski Gwans as Maurice Stefanes, Testina, I mean, in the Latin Gaya, the Latin Gua, Kayores, Kaida Jugo, the team, Dani Gosse Gaiso, Ike, Sob Lucas, as if Kaida Gua, did I mean, T. Ike, I didn't think it and Marie. In Casab Gaben, the Soviet Ritinje, Guaca, Masco, Gonari, Digramming, asking good questions. Have the Kayan, it was a Diramises skin, is a Timagan House of Tinje, Gangwas, Diranes of Eramise team, Caral Modis of Tinje, Kaida Guadine, Guaramise, Chicago of Tinje, Kaida Jago, Tira Haneba Mim, Kodagaswapna Snake, Pasta Hibetina, Ochoba Husila Tingo Kaidra Mitim, Miss Raget Tabas Tinga and Desa Hokan Cross, Tilamit on the Grimbas, Huske, Zibikavanas Nam, Ihatwa, Stilaha, Missy Game, E. T. Ida Nicosi Gaze of Snagame, Philip Taniba Kaida Guadira Mitzi, Nobaga Gosu of Nam, Nazas Balin, Azandi, Maletskisna, Damara Locasis, Tinoron, Kanaptikana, Hurami, Hololos, Sila Tingi, Kainet was A. Tiraha, Missy Swap Naskin Sam. Kudagori, the Barami, Sepke, Hasep Tingi Doh Hasep, the basic Quentina Doh over Kaide, wrote over who get the Amigons, Lady Escribers get the Ami, Hasep, the basic, Abginison, Messi, over Hura Koibe, Sequen and Kaide, digging the Vanessa of Irami, Nagombip, the Tinimu, basic, the Tinimi. The Beja Kairoa digramien, the Beja Kairoa, comment comes not digging up Edami, Adramiskin is up in Kansas, Inspector Dresia Gongos Tina, Negos, Aromaskin is a tea. Okay, money tinkeram is getting Kayago Vugulens, ma'am. Did I miss a tea? Kaka of Fredericos of Tinking Angams of Hololos, Kaida Guadramim, T. Kansas Pit and the African Tingio, Chorangos, Husita Tinjo, Kaidramitim, Benetinge, Tubus Post comes a home, Kaida Goa, Kaida Goa, did I miss him?

0: 다행이기도 와. 자기도 띠엄마 사랑해. 아니까.
1: 띠마스키도
0: 고리가 쌓인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 크리스티나 프랑사. 이제 내가 이제 이사. 이스케 디라시티 오만 완카카이 싱 옴드마시랑 아루마. 이라기야 이사 이제 트랙에 내체. 나도 소스노라 파라 미바시 온츠마 사이나메. 이 마마 페이스에게 사두야 이사 온츠마 두아체스 아이디. 이거 미스케 오페로 프란사. 고래가 사고.
1: 오케이. 오늘 감 고나다네 우 가잉가랍.
2: 가잉가랍 미드레.
1: 아가 가이라고 미드레.
2: 가잉게야.
1: 다르세이.
2: 아 누마데 게디 왔지 마스랑 안강 안에스나.
1: 안란스.
2: 여보.
1: 마링 온하.
2: 안주.
1: 오케이.
2: 가잉가.
1: 하미 게디 고로 컴.
2: 아우젠 게디라 미스아네바.
1: 아, 오케이, 가잉가 방마리.
2: 가잉가.
1: 오니코이, 우먼 크러쉬 웬스데이 드래그라미, 가잉가랍. 가잉가랍이 드래요?
2: 가잉가, 도구바다게 디다 나탈리 보이사랑 칸카 노바
1: 다가투카.
2: 나탈리 보이사랑 칸카. 예스간가 세사슨드레 레드스카디.
1: 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说我们可以 yani khabe mari tsidi khab kan onet mul pere bata pa ichiwise na chief tan keza kan ha khabe mari tsidi mari tsidi ngani cam hung ay ngaba ngubo kwa isam sang ngahore mari tsante sa mari tsante sa se idani akaru tsi idagara oachi o idan ngai kaden waniko ngaba ho ida phone star tsede orusi pati phone star tsede tirami se I aswabe isna idani ngabe marude nada ko aqa inciba dan xana nicora ku tsi ida camqi kwako kwapha dingqapha xa tsina zane tsa xa cura ngqapha tsi ida camqapha nesi kharuse e go gengaba ngamcamcamcam ay ngaba ngqubo kwa hisi amsa nga hore maritsa sa tsi sa maritsa fon startiza